땡꼬아스, 이자꼬아스, 코하꼬아스,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이. 이 카고치다 비케이치나고도 호바 하꿍암. 세라 네 프라이다 치스카니 상, 앱나 카바, 땡까고치, 땡구구가 칼디나 코르바스, 구이센, 구이센, 또또슨, 또또슨,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사카드랑 호바, 사카드랑 호바, 까리. 할로, 할로, 할로, 할로. 사카리기는 거와 사카 사츠니 꾸자 사 타츠니 꾸자 사츠니 꾸자 사카리기는 거와 사카리기는 거와 이노 군지 늑내고 가이 친긴 늑구나 가이 친만다 디후나라디 나 엄마라 꼬마 나 나라 후나디 나라 깜까 나가 대사기로디 까치 치치치 네바이 고이고이 치 고이고이 노 고이 까디디디치 대바 나레 대바디레 대바디바드레 하 구이센 구이센 구이센 구이센 구이센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타이 고이고 시신 꾸니라 에비 고이치 고이 늑구나 시마 망아치 간신 고미신가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지단 리가 프레다치우 카라가 마고 쩌고 치 카라가 마고 쇼고 따오가란 오와 에 아인 와딩 아바디 후리디 타바가디 디고 따오가란 와 오구디 마시구디 코디 카디 하 코엔단 엔딩 남사바나네 치 콩 오와 꿍그레 꿍그레 하그레 콘타 콘다네 치 콤도 마세 가이딩 나 가우엔 와하 아디카 오단 만 카스티나라 창하오 치다 카디 네 아이 나 카디 나디 아우디가 우안 치나 카디 아 카라 카디 코레바 치네 아우티 카이마 오아 하이바후 사단 하드마 다 하이간 니 타이에 안 오 아이사 타이 사단 하드마 고레 가우 하드마 차 고레 우루오 까츠스 카우카 오이라 키우라 키 센 아우바훈 오아 에치 까우 까사치 다 항마 다 니바 에켄 다인 아이 항마 니바 침 아우가 엄나하 간나입 나코지 니박마 에케론 타이론 카이론 이마 타이 타이신 마치 카로마 다디 다디 다디 바로 간다 코나 우 카로 니코 가다게 우이호 우이호 까시 다게고 이바 구다 사우 시신 우쿠드라 사우가 까시 니비 케프나고 호아 후게다 도호바 디우노 카리 칭나마 마구리 치하다 치디 꽝구치 바르디르구리 Tida coin can go and under can how long uni come up can uni airoi casarajiga, hack see how the jigan watching how the jingam sitagia digamia, did a gileki wearami. I'm under can lap and unicamau. Hugida. Go, Nazi. Wang at Madinidan, what did Nahahugi? Kain siren hogu. Ta der can utanam, ta tabagu, ta navix go, tabagura se faram hankan mali, ta hugamigu, ta hugamigu chikun kora, uda ekatan hau kesahui. Taudo, quits asitska, ugatra, tainti, ofa, ti, dibagu. Doing added that dibagu drahun, mana mung a bagudma, mung a bagudma. Otska dibat sta ofat sta ofasa koin aubat mayu sa au kasa kain kasa koi ka koi ga tai ga habi nat sta dibat haliru ga koi mun atin aubat tangi wa pat mayu onin astina sa has tat sta koi kasen sa has tat sta no nui kaisen nui sen habis kan ne kaisa Titsane has can noisen tea, so adding o no ne arrows are shing over, no arrows are shing over, ne hurushi diba, no hurushi diba, have a moon assi tai. Ningastina, sat haista. Auti. Ningastina, sat haista. Nakaus nasco pardegis and negofrida ha tipco, come over ha tisco, tipco over ha tisco, sa omsa huto e tisco, sa wana for varlo sa wana for varlo tisco, nang over is your heart to a tisco, nakame is your heart to a tisco, not when the face is your heart to a corre, sa absenditi offat sa, satstang abaha ha titsa, titsa. No tosen, season tosen, ne kaika kaipa sina, sima kaikaroma, habe mung aid my kore, dibat stahunka, muet mayu. Dibat stahunka, quang aid mayu. Dibat stahue, huika kue mung ativar, dirt mayu. Osa haistinka, kue kauri. Eh, listen.

이제 권한가 봐 이사브레이드라 단다든 내용 온오 정비 크리테리아 플러스 그래요 따오 카비 난 삼마디하 이사 정 다른 정비가 세시디 오프톨리구 가나츠키니라 호아자 미사 정 이사시아 브란칸 이사시아 온 워렌산 파랑아산 간게 카디 꼼시반 오버하 깜 케디시티 깜디시 트오노 킨트웬다 엔트오노 비세스타 나노시 꼼시 아이고나 하타우나 간게라 레베르다 이딩 구시단 파우다 이다고서 이사세 다운 다운아사 이사세 브란산 구비자 티게 카디 라스헤 아르다이디 치나라 고와 타이그랑 에베젠 에크네차 화이칸기니 브라만 티베 마스크레온기니 셈브라 티베 마스크레온기니 아프리카너 티베 하베 에디 콤스츠케 총아 화카디데 하우스 인 이헤 아르다이디 고만기니 브라만 티베 마스크레미 우니 티베 나리다그랑 에베젠 에쿠만 드바라케 카디 카이스케 템브라멘트 라미레 탄케 카이시니 카우자 고이 테호나츠키니 한디르카 아딘니 이치 카디 코마 에 파르디나틴 호아잔 고나 통구 바가 통구 나리티니 호아잔나 호게 디시캄 아 티기니 나사 사이게 디시캄 아 스카니라 코로네 바키데니 시디가 타레 총 시구 카레 총 12 사이게니 나사 마스크리기니 12 제기란 에게신 오이가 화가이가 카 팅구리난 카우서 피게 크리 노바 후오 컨더도 후 아감데 후라 하고이사 구게제 타간 이자구 가구게니디 구리디 와나리 티토라가디 팅아란 카우 시라게네 무미스키 자라히 티우게네 라이코가 하 팅하니 바 티게 크리 펜다라 마이니다고미 카라간나구 우디에 마디티 브란다 이가제티 브란다 우비 아이차 마스크레오 코프란사 판다 이가서 따라나 꼼지바 마드라미 난가비지 아니 위에 니까자 고가 티게 메고 와나야 크니비라 고예 티게 니오디 아미가 방암자 아 응구스티 다나오 크리스티 와하 네엠게 오오 차운디 꼼에티시 마스크레오 응구스 아가라 차바후아 사고 꾸리꾸로비라 하바니 나리가오 카이게 가리 카리 능아리 이거 좋아. 티게 가리 간도 구치나 이사서 그런 문제는 티구게 개땡카 가리가 우리 단된 이거 공과 다나라 다네. 왜게 카라강하고 훈 소원. 보우차구 보우차구 드라미 그게 가바니다. 체구 커미차 호호. 티타탄 가바호에 마이네서 아그라 딱이야 스토르서 우아서 안들디 드라미바. 나라시안 가만 아우 가구나 우바든카. 이거를 꼬마삐 카디나차 다리 카디나 그자 이봐 이제 카디 세아파기디 드라미에디 에 카로 마리시아 오세 게이 카토로구 오스마스레오 카리 우치니 정기 카리디 나디게 토라타사 리트 우디나 마소로 고마나네디 나디 카르디디 카하 디기라 모션 코미디시 디가감 그랑고아오 카링와스 줄리 팝 브레이다테 카미아디 카리브나 3데 줄라이 티캄 디시크리타스 아스케 3데 줄라이 캬 카미아디 나스나로마 노르말레 콘나마후 카메지 카리 아쿠수 타블라스나 3 안고디디 콘나마후사 칼그란시아 카미아디 카리브나 와서니라하 아트 투 그르데 카리 아 코아이사 누누 칸나나투웨 카리 난치나 카리아오나니라마이나 온네시 아이지마 응구스티 콘나마후스케 참 디시킹아스 줄라이 카페다나 디제 오토딩 아게니 랑나가 아크와이사드웨니 바레게 콘아콘아안 카바로드니람마 디사오구군 아로마 인카리 아리아우나니라 카미데 마디게 사우라데 카이나 카이사 투이투이 참참 고난고나 카이나 하가 티 카이나 카이사 투이 아가 코로코로 tui kaisa koro koro tuatse kwaisa brudok brandika ngauka idi ding ari maskere ngumi di maskere